0: 이게 농아 레는 시디야. 이스 텐데 럽쩍 뿜었다 뭐 이래나.
1: 하이 루히니 따라 브로 따라 브로 아이브니 니컵 톡트 브로 낭보 농아 레버니 아이 텐그레
2: 따리 따리
1: 아두디 하고로드나 눈띠기 삼포트 코이방 간나 살리 하이브 캉나버니
2: 하이마 거리 노 숭가나 카나쇼 골람 키로이 카나노 호직 불라북다 라카다와
1: 아묵 낭두는 내려노 꼭 하고로다
2: 오 아이부디 하고래 람항두다 낭부나 톰타 카람나 잣카니 아힝시 로이드리에
1: 이시 아이나 하이부디 따드르 버카리기노 람비다 미사빠기 후이나 콩리부시 따드르 버는보 절로 하이부니 성군이 꼰통 그라 한도 타북 수부 미나 한 크니야니
2: 아두어레 수 킷간 만 크레다
1: 아가오비 능시마네 오토노 밥다 키드레 스프릿도나 묵가다이 레이크레 맘바네 수 아마따 우드레 통시 그라 한도 뿌디 파브니 낭드는 숨 레이레
2: 하이마 카리네게 시디야 산싱시 수 로이나 호갈라가 리에프도나 레이레 마포 마사 캉바니나 마람몬 토옥나 모크레
1: 마두 오이로이다 루이니 낭수 우레드나 루이나 마 글리에프투나 에잉시 마 꾼드르바 마레 누미당 와이기 다나 비자바다네 마북 와트바디기 쇼이드노 이기니
2: 나티다 눈티다기 한타나 자키바수 나티 아잉다니 깡식 보이럼바수 야이
1: 깡마 이슈 닝티나 두마 쿠라미 아이네 라북자 크링에 낭나 상군기 세바세 카라디 마와레 낭내 영신다 버디기 쇼이드노 오이기니 영 마티 마용 매암 신네 군범 보블레트
2: 호이니 아티엥 버데디 아이슈 영제 홀드레
1: 산나니 신나타나 아코이 카리 레이비게 칼로 아코이 우파이 하이부부 선시 망아이레 아 가다 포푸 랑나 버타우리 동 더피로 아이 로로로로로 로네 영오 이마세 로와이 미낭보 이시 나이 코네 로네 로
2: 보고도 보고서 이시들 레이저리
1: 아 야레 야레 이 낭나 사틴 세가이부디 피드리 마두수푸토로 가나바 둠 마라이도
2: 눙사칸 바하이바두 망아이도 농수르바디 시나카리디 가나가니 미나 녹나로이드로
1: 아 노노세노 카리기 카이루니게 세카리 사틴세 예무 하이제니

0: 은희, 난가 이게 낙타 카를 아우다.
1: 가리 하이비가 더군노 가리 와르버기.
0: 아이부, 꾸마리부 우대다. 가나기도 적히브노.
1: 아이노 마부 염시대기 단토크래.
0: 호이네 호이네, 야레 아이쇼. 아두다 마기 마란부 가리노. 하유네. 치, 하유 하이바. 마름도 아이쇼 카르칸게. 마기 마란부 능나 능티나 칸르바.
1: 능티나 칸르바 마뚱다 단토크라바네.
0: 아이기 와서 따드나 마부 단토크바부. 마란도 아이 봉터 강을로드나.
1: 마기 마란 야나레이 하이제크레. 능나 따바 야보 와판나띠.
0: 꾸마리 레이트르가부 융기 타박 가나나 타우비가니. 세 아무도 하요.
1: 아드 부로 가나나 타우비가니. 능나 빵비바 따리다나. 야레코 하유네 아무도. 야레코
0: 아두 외르부디냐 가다 이싱도 아이 쇼로르게 아 꾸원수네 아이 로이네 팽독르게 꾸마리기 타보 쿠링 먹네 아이 떠오르르게
1: 가리왕왕노 아두보 바쁘거다 방학대 하이비리 아둠나 컥닥비누바
0: 밥 하이부부 가리노 아이디 칸데보 아이니 용기 타보 떠보보 바쁘거다
1: 낭나 로이네 칸리바니 칸드라가보 꼴릭 팽바자 안바기 와보 낭나 가람나 하이가니야
0: 아두 외르수 아이디 하이르시니고 아 낭낭 학보 타링에 되네 꾸온도 아이 팽독라
1: 아이세 융기 마우니 낭기 로이나비 마우기 타박다냐 누파나 둠 하이 바우나티
0: 아도 아무타 하이드라 꾸마리기 마란 부카리노 하바
1: 아이 마두 하이르로이 하이크레 도 쇼이드나 부가니 밥신 바와도 아이 낭원다 하이르로이 세 아두 샤루 부디냐 누미세 팅라바니 아이 이싱 로저루라기 이루자나 바타우라치 마탐세 아요크레고
0: 누피 마사도 빅링에데기 하우나 레르바니 이라이 헤드라이너 짜닝아이 레이트레 하이드나 단톡비바시부 하우나브라 미나 노나르드로 파자바카르디 와레드나 레카이나 카리무 하이나키니
1: 낭나키바시 레카이나 낭나바두나 로이르브로 하 아시나타바 다야마 레이트라브라 하이바 헥 하이루레 아이코이기 밍다 티가니 미나 카리 하이가니 미나 노나가니
0: 아이기 밍다 티부도 낭기수 이까이브 낭마레 아이기 파타부드나 낭기수 이제 쇼프니 마시부 좀 들어보라
1: 어 토피로 따자 닝드레 아둠나 낭도나네 아이부 템바기 자히 마탕다기 헨도크레 yumsida aina nupi gi thabak taw bu nangna ikai re kitangai re se sidai di hen ba mi gi mayum da ne ai minai oi ba chat ka do bu kuidra ba ni natro
0: mado nangi pungning wa oiram bai wa ba da gi sau du na ne pangang ngang ni ba ni nang wa re natra yam sau ba bro
1: nati ai bu nang on da wa re hai khrob ro
0: hai de aina khanja ba ni kari gum ba da aina pun si gi aroi ba da sarga da lai khrob su nangge awabse ubada aina khangmugam loi
1: kariya
0: tase mani ruini khangmus umhe umloi kadai nakuto amtapiyo yengudo nangsho maharani phau oirumdo wi nangge khujin singse loi namaksin le natra khucha sing loi namole namai sho humang chole nangge phajaram bo pumba mangge kadore
1: ai nanga mari yena roi si khusinari tha thadu hai ba si
0: nang da sanu ai tre aduna panga ngang li bane nabukta nang da ebu waru re na tra
1: si khusi thadu hai ba ai angang na tri si thadu ai hi ra ne nang na mukta ngak pi khi dri bane
0: nang gi naran kana na su pi bang loi roi ne hai adu bu masimadi nang gi na han mukki mapo ki dost ni
1: करी हाई बा दोस हाई बा करी की दोस नती आई कनाद सुलान किद्री ममांगी वाबू आई न खंग बहुन ब्रो
0: चुम्मी नंगुं भी सखेन भी महारानी भाव ओयरम दो भी अमना करी शुलाई त्रबा आई गुंबा इगुन याऊ त्रबा लायर बनु पाम की मफ़म दा नपुन सिदो अरे मदल ले दो
1: करी मु
0: मशे नंगी नहामु मपोकी पाप करो इधर
1: मधु तारगा आई नुंगाइरम गनि खनब्रो नुमि चुपगि नंगना सख सख सख हाइदुन त लैरिबदु बुखारि किनो कयाम कुइन ताखो हाइरिबनो
0: महौसागि निं थिसाबा खुछेमगि फजाबा फजाबा सिंगि मनुंदा मिओइबगि फजाबा सक्तम जगत न पामि ईश्वर मग्न सुखमे फजाबा पपाम दबा कनामुक लैरिबके 석내 눈빛에 란팜네 하이나리.
1: 아기 삭시나 난건다 가람바 와바 비려버기.
0: 아줌마네 마시 타죠. 바자바 하이브세 뿜나 먹기네. 마세 눈빛 오이비디 마복기 오이바 밥네.
1: 마도 또이나 우다바 싱다네야 간자바니. 아기 마만 야암바시부 삭시나 로이라브로. 나티 아이부 삭라 로리브라이바. 나트라가 마시나 낭부 숨할리브로. 낭디 아이기 이쁘로이바니. 나티 아이시부 낭기로 나트라가 아우바 싱그로 삭파자비 눈빛이 라야이드라브라냐.
0: 아이나 하이바디 마두 나티다
1: 아드디까리노. 아이기 꽃주세 티람라바디 낭 빠마모이 능시라모이 시라 로이라브로 티라바수 파자라바수 낭나 이부 능시비가 더버니. 마람디 낭나 이부 루홍두나 염식이 마우 오이라바니.
0: 마두디 하나수 낭나 하이크레
1: 흉팔라비 낭기 로이나비 앵온다 아두군바 와도 하이비리바 가리기노.
0: 낭나 이부 아두깐나 사오이 마람부 가리노. 나쁜잉 눈아이트레 와클 람팡나레 나트라 마이통도 마카람드레 자랑나레.
1: 나비스쭈빠기 아두나 하이비리바 가리기노. 아이시부가 나노 미토블로
0: 미토프디 나테 하유로히니 낭나 쿠마리부 가리기 잘한키베게 아무타 하유게도
1: 아이나 카야라 하이크레 마기 마란짜오위 칸우버기 가나버 가리노. 아이나 하이로이 하이크레 아이나 네 파나버 부나마 신크레
0: 아이부 타한버 야드리브네 가리기노.
1: 하이도버 수가 헤 야드레 누파기나 통나티
0: 아두디 yumpan basida nupagi mathau sibu suknei mak ngarei tra ba
1: leira basune masima di haidu oroi
0: adu era badi apababu oire phatababu oire haidu natraga yum sibu karam na pan sige
1: is kalu bada kok se ngaure kon thona tam thik re da Lair apa kau warna hakasu? Kenapa gari makono? Tunggah anda kamli bersibuk kenano? Hai ma, mahazungi masanu pani. Kari kino mana sungana?
2: Tema, ayo lali ne? Pakat pi kano tap tapi yo.
1: Hai ma, ibu mau lali. Taha taha naling birak babu kari kino.
2: Tema. Ayo dadabu tinjar puni.
1: Ha, dadabu tilak puni hai bro.
2: Hoi, dadado, lambi da kudung tiba matoge.
1: Eh, lambi da tu seli hai ribro.
2: Nanti, sakang da bakaran apuran badagi, lambi da tu duna leramani.
1: Ha.
2: Adi da ina tengnezar wadagi.

0: 마땀지 얌탱이 호직 파울러 북대기 까락드리버시고 하이마 가리타오래 라타는 호비호비 라이버시나
1: 이제 이제 에라이
0: 나띠 낭부가리 하이블 라이버노
1: 이제 후보드다 와리에마 사닝도나 더우버니 대부모 레이터버나 들어
0: 레이띠 이나오는 바는 오크라가 낭부 부비로 이드로 라오 임정실어
1: 이세고 나게 간바꾸 이르바니 바오마 수담닝도 나라고
0: 까리 바오모 구마리나 하이브두라
1: 아두순이 구마리나 부가리 하람바게
0: 아두기니 아이나 마부탄 토크리바시 짠나로 야우더바 사기 사자 또 뚜껏자이 마삭도 예능디 와펌도 오이라바디냐 아이 따닝들이 이나
1: 나띠니지 사오키노 아두나타보아니 농마 랄릿기 마룩 딜립 하이바 아민도 마코에니 아이코이기도 락람이 마코에노 와리 사바다 아이노 와펌 그라다 호바니
0: 카리 와리노 인콜기라
1: 마니지 인콘길람 온바기 소몬 타크레하이
0: 좀미 마도 랄릿기 쿠진 토랑미 치엔 크라 빠이라가 미 파고 레이기 하이리 마나 인건데 이행리바 미 잉식거리노 라이라비니 가나 레이트레비니 하이드노 우십드리브라 아이세 융팔

0: 이지혜, 이지혜, 뚱무브로, 아일레다니, 통감당비요.
1: 딸이, 딸이.
2: 그리기노, 당나놈이 당시대 라미시고, 라고, 정모 이놈도 밤시. 이나,
0: 이지혜,
2: 능원다니, 이지혜 와마하게. 능나니, 또이나 또이나 라쁘시, 떠오무도. 디니스는 우크라바디니야 아파보 오이를 오이
0: 마우드나바 도미나 락바니 이세 아이세 송칼로바다 북민신도 많이 만들어두나 이세기 낙도 락바니 나나우소 얌뺀드레 북민세 보타방캉드레 이세우나닝도나 락라바니
2: 아팅바 힝시나 드라바디 야드라브로 똥은비니 하이로이드로 장나디에까우나디 하이라가 나는 또이나 락버지 파티데이나
0: 파티선 아이나 탱나가네 이세도 와마 다이저기에나 락버네
2: 거리노 하요 다시
0: 이따 이붕어기 마콘마와 이따 다키드레 염단질럭다 버시부 남이께 하니디 슈러버게 삭사다 버수 구이러버 말해
2: 나시가 마리니디 슈레
0: 마리니
2: 호식 슈할럭드레
0: 호식소
2: 가다이들라 이번 오캉디 농마눔이 당도 자룩만악다 팜다막 팜라가 와마다 하렴다나 토끼바닥이 한절락들이
0: 눈밑도다 이시에네 이따 이붕어기만악다 정비람랍디 마학삭사람가네
2: 그리할바
0: 삭사람다이다 이시에 부한난나가 우크라바니 이시에네 마기만악다 펑키데 이시에 부꼬부도 나낙수 따자호위
2: 그리
0: 이시에네 쿵키데 이세부 이따 이붕어는 와라오케부 오이거나
2: 그리 할배이나 하도디 나오니
0: 그래
2: 예무지 꼼백도 다 났다나 자꿈시대 그리 레이리버게
0: 이세
2: 지행아 또이버 그라 도옹나가 빚어버도 예행도는 레이감거도 늪이끄나 레이리버게
0: 이세
2: 마귀 간두나네 아이나 자라 헤리버시 마신 컹드라보니 이나 이제 순에 와칼 크라디 칼레 아이 마판마제 타독도 나짠 크라게

0: Hello, 건강.
1: 다 코딩 게로 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데 탐자바 Hello, 건강 Live Phone-in Program. 짜리버 July 타시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로컷가다바 섹션 토랑생.
1: Expert 오늘 랭신 비가다바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Krisi Vigyan Kendra, Thobal.
0: Miamne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o viduna. Thoromasi bu saruk yabiu. Hello, Kungang.

0: Hello, 공강.
1: 다 코딩 게로이 베타 앙자 공강기 더럼데 담자바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짜리버 July 타시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이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담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깍다 럭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1: 엑스퍼트는 랭신 비가다바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더비두나 더러머 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궁금

얘는 하이로포 맞답니다. 지금 쿠바 4분은 바래 아두 외로리낭 맞당 카르당 아와 아버마석 강할러기 아쉽나 람미헬리 하이드나 맘몸랑랜 타도 예지부 땀방마요 만자바 아한 아마다 시나리 하이라가 까보 신비뿡다 로이타기도 이사노 아쉽나 땅방마요 환자바 마몸랑랜 타도 예시나 까보 신비뿡 여우너바 마탕 춤짓바 마땀다 레람레람 리버 람마도 까름나 톤키바 람담마도다 톡바 톡도 와리에도 리나 리나 락바나 마몸랑랜 토이비 닝타우 꼰다 복제비 게 나무나 레자비 마몸랑랜 토이비도 천하이비에 토이비도 아와 휘종 랑랑리 나비 둠보 마탁다 리 제가이 마탁다 상날 락보다 아와 휘종 랑랑리 담방마이 만져봐 마뿌 이행래 하라가 이뽀 망도 우리바 아쪼 바빠면 우자 우카시다 말랑 이쯧 팀 응학 뿡고이 뽀타 기지다 빵마이 먼저보나 마몸랑랜 토이비 이행래 하라가 사나할 바이 뽀타 기지 아쉽나 마뿌 마수마뿌 아니에스나 뽀타링에 맞담다 빵마이 먼저보나 람담마두다 토키와 톡도 꿈의 톡도 기와리에도 마탕 마탕 이래 아동아이 모이랑 닝토 뿌릴라이 란타박이 마파리 보이나오 나하가 하이렘 나이부박이 마몸 나이콩은 비 아니나 아빠 가자 용내시 농시 가자 통내시 하이네 와삭나 기바 아두 지금 막이 농담나 아빠 가다 영나다 눈치 가다 퉁나다 로이비징다 호바 라나 말랑 제티앙 팡보다 라돌 라락 셋보금 사비사나 아니야세 눈치 빠무 강구탁다 분치 롱키도 아쉽나 마탕 리락보다 따로 전화할 능장 나타오고 해렘기 군다 해렘 람담다 나이부박이 몸몸 나이 콩은 비하이바 눈비에제 반짝 박이 맛발레이따바 삭다 주다 사옹다 사다다 미타니가 이외바 두금바 눈비니 망다 영래 파자이도 뚱다 영래 파자도 파자이도 영키바 쿠딩다 아왓 버지 아마 들리더바 나이 콩은 비기 퍼져바 맛보 나이 콩은 비기 퍼져바 석담 맞이 해렘 라로 현자바 나이 콩은 비 우부 맞답니다.

0: 那王连么等鬼了，不给么等的。拉罗没那么多，没个拖累呢，六千来呢。拉罗很着不呢，拉罗阿东阿东不得，哎，拉罗阿东吧。我猜，我空门边啊，半路去不多，门了不啦，又走。拉罗阿东不呢，不不。生产了的那六层啊，都的，那让爱空安比的嘛那，这要了不嘛怎么的？爱空安比半的嘛，忽的弄歪了呢，漏着来了没呢？拉罗也懂吧？阿嫂，看比没好嘞，阿这咋弄？我们那时候弄那么早比打来比，弄个些的坑，个里都还着呢。爱空安比个东北山浪啊，都摆那个吵吵吵吵吵吵吵，拉东进了不？拉罗很舍不得那新那里，嘛他妈就到村的，不弄那哈个，空连忙乱的，嘛山路一边嘛嘛哈不，等不努把客人那那啥神经不跟错了，错了错了经不多，空连忙乱咋的？嘿，无人。不要那哈，你个狂徒，对，嘿，可是我哎，忙了了些的，怎么不要的呢？一弄，说了俺了不挨的，一弄说了俺了，说了俺了吧，马林吉眼巴的东方吧，该的眼波弄得个，夏天那个，蓝天那个，把大公，啥个马沙铺的还个，给给给给。空阿婆么等的，不要那哈，那个那长长阿去压嘞，还那个杨贵腾腾盖洞嘞，还那个杨贵裤子也去跟那摆那个弄起，金芒他那个杨贵裤子脱那个样，样，样样样脱了吧，阿什么呢？不要那哈呢，杨贵偷着那打那个不是，那路很怎么嘛呢？乌的呢？哎，那里没安查，哎，可以负责接生的不要的，因为不能那哈呢，哎，可以呢，空过来嘞，阿顿呢，能给能给呢，他外很那不懂得健康，哎，那还办怎么的？不能阿顿吧，那里阿顿不得，哎，哎，可那把你的，我是，哎，空没给呢，如果把路来了，这扩大是这的高，阿顿呢？luang pung de pukro han har po matam dan nung sia hai traba la loi atu mana ngai khong am bi bu lori de mong khang na re har thang ka amuk ta ngai khong am bi lu re la do ka khe sigi ma tung tarak po da la loi ani aduna luang pung yong na ba akak po lu re la do ngai khong ngam bi akak po pu re la lu re la do pu na chak ki ba손다보이나하양고이구둡타오리하라가영영영영더럭벌시나랑캉다라로이망아챙나래네라로이망아제마치보이나하나아로이못통나부도그래하라가라로이망아제아마맘당람바바래하라가라로이망아게둥블레루레라도타와타와타와가그래지금아똥따락보다보이나오나하나루레인망아도탄남마탄남리하르가돈에양나양고이구둡타오나양고이구둡타오나가짤락바마땀다나차이기라로이한자바람비솜다보이나오나하제쏙쏙쇼에다나라카니세아도나디아이我是个我女的，不能那个阿东吧，也比也是弄得不要的孩子呢，那莽冲的，弄得人累。阿什么呢？不能那哈呢？杨贵苦读把这阿里不来的呢，偷着了把么当的，我猜的弄得人累的吧？拉罗很着把这那拉的给崩，总拖拉来孩子忙的砸来吧？不能那哈呢？ 하이 라로이 한자바 아이는 낭부 따나락보니 아이는 낭부 티럭보니 아시디 파이 낭 야이비에도 아시 꼬부 누미따 아이는 로보따레 아이는 암메 낭 야이비로게 낭는 암메 아이기 야이비로 하이드나 나간내기 탕창 아세 차차 똑바 라로이 한자바 주 탕창 아세 차차 똑바 아니에 지나 반반 종선날에 하래가 앙악 벌람바 도록바 당기자고 이사 빨아 농탕 꾸벅이 맛도우니 아니야 진 탕아세 저거 이 차락들은 깐 아깐 물람바 탱나락 뿜었답니다 아마네 현대 아마네 왔디 아두 증마기 농담 앙읍보니 깐 날람 탱나링 얘기 맛담 아두다 라로 현재벽이 아두금바 그추 탕래라제 말렘레이다 또 다해 두네야나 보이나오나 하나 라로이 한자박이 아둠바 꼭 아두기 꼬이레일 아두기 참랑아도 뿌락 빠이셀레 하라가 라로이 한자박이 아둠바 루레일아도 보이나오나 하나 탕깍 먹다 타박 라오나 깍레 하라가 말렘리다 타다리 지기마뚱 다락보다 보이나오나 하나 말렘레이다 사이 라로이 아니네 부키바 나이 콩은 비기 아두 말루렐 아두에게 따락바 이에도 아두기 마뚱 이나 이게 콩글리레 하가 마탕 마탕 마탕 마탕 마탕 젤럭바 나 사이기 라로이 아니에 시디 람비 창나 나이 콩은 비기 아두 말루렐 아디 부레 하가 락보다 와만 기드나 우콩음이 막하다 나이 콩은 비게 두고 멀루레라도 탐미하르가 막 보타이 막 보타 보면 뜸토 그리네 손다디 보이나오나 하나 랩 플레이트나 양고이 착고라제 양 토록보다 나사이 나이 콩은 비게 루레라제 보이나오나 하나 우리에네 보이나오나 하나 아이 콩은 비게도 물루레라도 우범아땀다 쏴이 라오이 꼭 좌우비까이 콩대기 뚜은 파워부도 뚜껴 쭉이 아두 진반 탁카 까락까락 찍레하라가 라로이 아니게도 금바 힙들을 라이바 라로이 아니게도기 마삼마도 까락까락 라온 뿐살레하라가 두방나나 담레하라가 라로이 아니게도 금바 루레라도 쿡깍 아묵다 깡크레이 보이나오나 하나 시기마똥 따락보다 보이나오나 하 나이 콩은 비기에 둥바 루레라도 이행리 하라고 아 누라이 비면 농시비 아빵 가다 용나시 농시 가다 통나시 하이나 와랩 나키 아두 징우마기 농담나 나 사비 만자 아이기당따 빡흥 아이기당따 이아이비 망을에다 꼬빠 무비 하이나 나 콩은 비기에 두금바 루레라도 꼬레 하라가 농 콩부금 깜락래네 보이나오나 아쉽나 나학 깜루라바 마뚱다 보이나오나 마꼭다 예리바 꼬예라도 록톡래 나 콩은 비기에 두금바 루레라도 꼬예라도 난나 홍사리 하라가 사무남다 뽀칼레 하라가 양꼬이 구둡 토르글 락바 아숨나 아숨 아숨 락보다 해리엠기 군도원다 산타분기 람박다 나이 콩은 비기 루렌 야우드라바 학장 아두나 말렘레이다 러푸 마뚜따부금 따두는 렉보다 보이나오나 하 타모이 뿌방은 먹대 빠라빠라 진설레 하라가 하다 나이 콩은 비 밤이 듣고 눈치 듣고 만자는 게 아이기 숭랑이 듣고 누라는 게 야비 망리 듣고 엉뻔히 증오난 게 농담 하이드나 나이 콩은 비나 나 사이기 마사비 락드리바 파우다 증오 마한다 타고 넣기바 타고 넣기바 나 사이기 이기 이세라도 마사비 마학나 핵 속들이와 파우디 이기 이제 레퍼 레퍼 비가 노 하이나 타곤 기브나 나시 보냐우나 하나도 봐 아이 콩은 비기 학장도 답 백공 클럽 담당 사이마키 이에스네 비리비리비리비리 라우는 셀럼버도 이도 핵 카키 시마똥 따락버시디 마땀나 아깝나 기브나 담방마임 한자바 퇴비 아니나 까보다 로이 꿈보다 개바증 여워라가 이타이 뿌남증 여우키베 임마땅 아두디 증우 라이닝 빠레이 제라바 와리 로이 아무나 마카 따바 오이비라천 나시 기디 돌비 나나이나 나시 컴바토 아 모이랑 깡레리 온김 마눙다 퇴비나 로이 꿈바기 라땀 마틱 아마땅 세이타자바 왕렌 사이다 세이컴자르기 하이 하야 하이바 민카이야시 소레 하이라가 아와 보타 비게더버 오이 하이 하야 하이옴
1: 다비리 메테이 부야다 보이나오나 하가 나이 콩은비 아니나 강우 탁다 분시망 키보기 마땅 와리 리비키바 사나삼 톰비 마자레이마 아카시바니 인팔 호직 마카다바 토럼 웨스턴 뮤직 키다막 Sangita nama irak pemda kusina zeri.

아까시 보니 인팔 저쪽으로 한다뿐어 협회에 맞게 그대 마우 조서부 수주다에 리아 아까시 보니 마우 조서부 작로그부 닐레크무도 없대 저쪽으로 가지는 로에 저 아소티 조론히 예스카니 로소문어 립베어 고탈로 저쪽 무시시소 마프람출에 아까시 보니 인팔 이쪽으로 로르전이아노 프로블레 저 인팔리 MSFDS 오디토럼 히노 MPP 마니포르 스테이트 유닛타노 무풀리닐리 Azuko Cholihi, Meghalaya Chief Minister, a MPP National President Conrad K. Saman of Vulawa, Pechosa. Rajprasti Krilihi, Jutulo Korodono, a Ukrukali Solo Korodono, MPP Tano, of Osowe. Manipuri Takutumu Fukos Selihi, Jinihipo, Mosokosher, a political hippohi attached Pajikadite. Stately, a Mani Fevulu

0: 공강기 타우럼 따비래.
1: 카이드라 역시도 얌 나나.
2: 나진 카이가 HIV 테스트 오르게 도와.
1: 카이기는 나바니 디 HIV 테스트 오도이데.
2: 이바니 로홍마기 아한마센 하이나크레. 아다 이바니 HIV 테스트 오토우세나 하이나람바.
1: 나바니 디 얌쿠이레 다이네 강나락바. 아두가 카이기노 HIV 테스트 오도이데. 나바니기세 아마나 아마부 얌 타자나 다바이 와니네.
2: 아드이나 떼다. HIV 테스트 톡톡도나 HIV 레이 나트라가 레이티나 강도파 하이브세 얌나 퍼버 타박니 마시 학장 판에 레이바 아마디 아코야니기 동기 분식이다 막니 아두나 HIV 테스트 톡도나 이사기 HIV 스테이터스 강도파 하이브세 루틴 헬 체크업기 서로 어머 헬라다바네
1: 아이쇼 HIV 테스트 톡톡닝에 두다 가이고마 포지티브 오이라가디 마얌나 컹고이드로
2: HIV 테스트 오바 하이브세 컨피덴셜니 아두가 난기 테스트 기르절다

이사여시 딴 자키블로리 남만이 브리플미 세이 난톡시바 마탕스텔로이제리 아가스바니 임팔 아우직다 비르시 라디오 릴라 라스쿨라다 힝 아로이바셔루 릴라 샤나비리바나 루모홀 테터

0: 잘이지.
1: 제가 잘해.
2: 바봉, 하리 크리스나.
1: 하리
3: 크리스나. 발라 인해. 어제 아이비마.
4: 아시마.
3: 나 시기디. 샤이탄 버지 마땅 사이드 숨로 샬라시다.
4: 아로 샬라시 야이 야이.
2: 로
4: 샬라시. 아 코에 목 잡으라시.
2: 아 바봉아 도저 코에 목 잡으래.
4: 이마비로
2: 코에 목 잡으래.
3: 하리
1: 크리스나. 하리 크리스나. 하리 크리스나. 하리 크리스나.
3: 아, 뭐이 봐봐, 야 우리 애드나. 뭐이 봐봐, 레버 신기 배샤도 부 비톡 비크라브로.
1: 그래, 이게 배샤는 비도이노. 레버 기디 라이브 라이리. 나사노 파 차이나다 닥터 탐 키비두기 배샤 타르다 배야디 하리시마. 배샤는 머롤마 장이바. 마나 머롤마 사브젝 베글레이 아묵 푸카트나 타다 배야로이 싱 하타. 아이네. 배샤 망가 도카도 말레. 라케야야 메몽은 타드그립샤.
3: 나사누파 할두나 레이리바 마팜두다. 농 파도 수모이 바바 수사트나 감다우리게드나 잉비르 바수마야바니.
1: 에이. 마기 와팔카누 하레드나이나 마기 와팔카누. 마마 마파기 마욕틀레 미워이로이도 방앙니냐.
3: 아아 타모산드레링에.
5: 마루 마루블링 좀 미마루. 마루 에부앙 비르비하이부 카리기노.
1: 마루. 마루카 타나가다 와팜마멜레이드나 토브니. 농시 사세모
5: 거리 와펌노 이게 단내가 돌이보
1: 숨도 보니 마롭 아이나 혹시 산디엘레 수리바 타벅두기 레버싱이 파샤 삐게다 바 크럴레이바 아두가 이샤마 사이나데 닥터 담미드나 마기 파샤 크레수 타게다 벨레이바

0: 근데 여래 여래 뿡 하이다 해봐 마 신우 봐세 중요 어디 여럭대 락달락 기사노 콩님시
1: 렌토비 아이오래 아이오래 봐 아이보 거부부 거리기노 하 아이보 거부 거리기노 봐
0: 타바가만 다자 민나 로세 하이드나 거부니네 낭지데 통가 빌라이테
1: 가저로기
0: 아스 스파 좀 보면 아두가 스파 좀 보면 아두 홍도가 뽕도 내면 타는 뭐가 락비야 두는가
1: 낭나 디야 라오라오 하이 하이 폰도 만나 만나 박도도 독절이 피홍 보디 라이드네세 아스티데네 뽕지로 보기네 파샤 파고네 얘는 분당되더네 아이 비가로 따발 줄 나이지
0: 그다이는 낭기 파샤도 아이 무슨 TV겠어 그래 비로 비로 비로
1: 야리게 저리세 라오불라오 낭네 세샤비도 가다이드노 자시보 라오
0: 이스 에에 파자라니 파지원 뿜이야두가 뿡가마 야르다나 하이마 스쿠터 하는 거 쓰기만 있는 나빠디 아사이 빌레티고 괜찮아 이나
1: 렌덤비 어디 보러 레이나 소마 조범이 예태슬로바 아두가네 말인데 나빠버디네 아둠 박자라다 보니까 저러기
0: 나때 아이나 하이디 배샤수 카라 아둠 토에바낭세 스쿠터 하는 거 쓰기만 땅디 신마 야이드나 나와
1: 하이마노 뿡예 바이세이 도보이 코이기디네 스쿠터라 만마시네 헤네 박네이바 하이코네 아가코 렌덤비
0: 아이고
1: 진짜 한 개 봐. 농부 한덕 뚜열 버리카 타키 수하이. 버카 저도 그러더니 아도 난게 리젤 감도록 해 봐.
0: 해라. 버리카기 와시디 빠나르금시 봐. 농부 피 앙어바 이주 타나 수바이르가 로이레나 하이다네 농부. 아도 아이나 피 앙어바 수바시디네 아스 레카이시데네 하이너리니 뭔가 나이코네 나이코네. 낭나이곤다 버리카 아도다 카이나가 수염 하이저리게 낭부 라리카다이 파보탐 호게 아이나 칸바다 낭시 클래스 3 4 5 아두 코탱 타맘니다
1: 레드비 아 아이부디 오첸나스나 그레듀에이션 파오볼로 제리
0: 그레듀에이션 로이라 봐 아이디 낭세 뽕데 숨이안두나 라이버드다네 라리카 아마타 타마모이도 니무레 파이파이 아이 뭐 하이트스 낭아 뭐 하이레디 얌파이야 아도 아이수네 아이수 아츠섬자게다 코이 바봉스네 야르디네 나나네 파스토르 도네바 마몽네 남드네 사이스타무 사이스타무 나이제 남드네 페로 헤르리네 마코게 사이스디네 아이디 아스 이사세 하이나드 사니고 진짜 막았다 해봐
1: 오 사이스탐 자가자 해봐
0: 아도 능 학대시들 레이러모 아이피 얌툭 홍어가 털게
1: 얌툭 홍어고
0: 아도 마이코 마이코 봐 능기 강나봐 반두관게 레이트로 사이다 능기 봉수가 아따 타남세 봐
1: 아도 야이 그들게 너게 아 마망레 까이기네 아이 니톰 비오기 반두관데 탐음나가 꼭자 흘러리 그들게
0: 아이 아도 가들레 모가 이토나 털게
1: 아도 가들레 모가 고 레도비 투르 홍어고 이네 자비도 아나 아분누가 이젠 하이오에 봐 오레 레이트레가 나찬 하이라디 아비 발리기 프로그램 도 부가이 카이네 바 로로코 카투 호모 카투 호모네 도미코 이 바부 하레 크리스나
2: 풍예이 바
1: 하레 크리스나 바부
2: 하레 크리스나 하레 크리스나 나시시 부 노마징 노미 나타말레다 아이 부 나시시 사골 젤로르 부이닝이다
1: 바부 마니 나시시 사본신
2: 자고이 디 노마징 노마징 데 담다이네 하 아테인 미테디 담다베다이냐
1: 바모 저고이 담비바 라쿠네세디
2: 하
1: 레겐 톰비나 타바카마타 쳄미네 루시 하이드나 코부드르 락세베니
2: 레겐 톰비나 카우리바
1: 오이
2: 낭쇼 단자드라바 수르카르베이 뭉아시다 단자드나 장아이브니네
1: 바모
3: 아이 붕어 모두아 낭라 아미야
1: 오이마 하리 크리스나마 레겐 톰비나 타바마탕 쳄미네 루시네 락세르베니마
3: Lain tuh bika unara bro nang bo.
1: Unajar ini mabih ma. Mabih ma. Pula ini mabih ini terpaji kiri ko. Hello. Kenapa ibu rebono? Oh, aidi. Puni mama tung train panik kuon boxi program lagi jere.

따비레 레디오 릴라 라즈굴라다 힌 아로이바샤루 릴라 산나비키바나 루모홀 테터 아우지아 목따비데스테 노마이템 바하리나 삭바 잔담 고팔나 세링바 마타미시

맛보기니 야탕 방부다 딸병미 사랑부시 집을라 가물 부머리 사랑해 집은 말 딸병 만명엄들의 집을라 가물 부머리세 꾸르륵 비봉룽다 칼라그래 하 빠리세 아이고 나 묵당 항아버리 따깨보고 싸나이고나 항아드리버까리기 눕붕링네 칼링이 마보기마 사오이버니나 아이에버마 색도오이버니나 마타마두드 구루는잉버도 아이붕어 아띠야는 우렁리도 아이붕어 아띠야는 구루뿐잉도 우렁들이 빠이붕어 딸병리 감도 우렁은 만기니 해 눕시다 빠리붕어 눕시마 딸병아 이번에 미워요 빠리붕어 나항내우 집을 가물어 분머리 살이 배우시 딸병아 맞다 만디가 뭐 밤하기 문었다 딸병아 이봐 두디 딸병

못보내겠시방 딸방 놈이 홈니시 홈니 기쁜 씨나 딸방 세 딸방 와이나 뽑아도 통나 눈알 그래봐 딸방 못 뽑니 라이 코는 딸방 와이나 묵다 뽑기 하이나

부모님이나 모르는 토인이 모르는 속들이 나이 뿌는 몫이나 하나 오락 뽑어 하이 고임래 안 뿌는 몫 따로 라인의 고에 고기 진짜 하품도 있고 양 꼬꼬래 세니 양 꼬꼬래 양 꼬모턱도 하품다 하이행래 딸병가시디 영래보기 영래보는 학대 오이돌임 라이의 고이나 심돌임 아드네 신장님은 간다 양꼭모턱지다 하부시고 하더니 라이가 진짜 하품다이다 양꼭다 하부가 혹시 서울 강렬없이 내 예쁜 놈 마음을 신고